0: 빵짱 예비촌.
1: 국내 도시니까도 살림 사파인즈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 및 서브라이
0: 빵짱 예비촌.
1: 무다무 필리한 임포트 로컬 건강한 바다의 석갈로워커
0: 빵짱 예비촌.
1: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촌.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딜라 마스 부카스 24 호라스.
2: 초이 pa mahal ko may kape, Choy?
3: Ano nga kape? Tea and wine?
2: Ay, hindi na ko na, Choy, ah! Ang kinanglan ko yung subong niya, stick to one.
3: Hot milk wine!
4: My Only Radio plays more.
5: More Sagabi Express.
4: More Sagabi Express on My Only Radio.